0: 이게
1: Simply the best.
2: 제모,
3: 응? 너네 구하는 게 어디야?
2: 아이고라.
3: 야, 너네 김원하는 게 이길 했더니 오빠. 와, 너 어디 라고 하나 모두 브라다.
2: 내가 니네 이럴 거 니네. 자, 로마.
3: 또 너네 구해 놓은 놈 둘이고.
4: 아, 나 누가 했더라 뭐 둘이 했다고 까봐가라. 라하 프리미엄. 내가 구해래. 오, 뭐 둘이다가 김아이나 삼마. 그러라야 호이디.
3: 나 누구도 누가 누가 니네 이렇게.
2: 너 이렇게 하나고.
4: 오이오리 왜 자꾸 맞아 박혀리야 이따리아라 모더니 와 캐루바 어머더냐 또 계속 하자 모까
5: 아프토기냐 이후리야 디모야쿠 나쿠호드라다 타니 기레오라 기레라 벳 다운로드 모스벳 오모데 쿠마쿠레 구글 플레이스토어 노켄레 아푸자가 에테고고 두보라 나드라호드라다 타니게 네호드오아테 이라호드라 11MBs 나오호 네호드코메호드라 고스몰 윈빅 다운로드 아피아 모스벳 오모데 쿠마 구글 플레이스토어 카나 구글 앱스토어
6: Gambling near addictive wajibika strictly waliona miaka 18 au zaidi regulated and controlled by the Gaming Revenue Authority license number BK0001103 Mosbet.com. Karibu kambi ya ushindi.
7: We mwadhani, honokia na litwa riaku na udeithure na hinya waku da kwama. Thikiriria shugo cia kanua gakwa na uigwe ihoya riakwa. Na niĩ nĩ ndĩkũrutagĩra igongona ngenete, ngĩcokia ngatho nĩ wega waku. Nĩguo gwĩkĩra mwadhani wakwa ta rũgambi rwa thimũ yaku, hihinya *860*377#.
8: Nĩ thaa ithano na ndagĩka 55.
9: Madha ukimenyithio ne fanikisha na Equity Bank. Niguo kuhotithia atumia mahigie iroto ciao cia gwikuria. Fegia Equity ne maraheire mufango uretwo fanikisha. Fanikisha ni utungata urarumbuya atumia aria mari biacara-ini niguo mekuria na magacirithia miturire yao na ya family ciao. Ne mari na fanikisha shaba iria ne ya biacara iria nini. Fanikisha dhahabu iria ne ya biacara iria cikura kurite. Almasi iria ne ya biacara iria cikirugamitie na platini ya large enterprises. Ne Nga business growth loans, training yake viashara, medical cover na motu gata mage maige. Na wadike SMS na kiyo fanikisha kure 24990. Ohihinya *247# kana osharara Equity Bank branch ere hakuhinawe. Fanikisha, empowering women.